0: 阿柱，你又想出街啊？
1: 娘亲啊，我出街行下。
0: 唔好出街啦，留喺屋企读书仲好啦。
1: 娘亲，书有咩好读啫？求其识翻几个字咪算咯。
0: 阿柱，读多啲书就识多啲嘢，待人处事、立身处世都得益好多噶。以前你阿爹
1: 死，哎呀，娘亲啊，唔好成日提住阿爹好唔好啊？我几岁大就已经冇咗阿爹噶啦。讲起上嚟，阿爹。